0: 해주세요.
1: 스피커 있으신.
0: 소리를 나눠주실 걸 다음에요.
1: 8964 Psalm 4, 4121 North 48th Avenue.
0: 25, thank you for putting me on it.
1: 10-4. Therefore, 64, 93, 55.